조남초 향라 자는 녀자시가 도나시급아 강당 강유미 고신쇼 자는 준딘 초이츠 메드무 중위 뇌부히 자는 녀자 룬퇴 마주나 노원 준니 점앙인 보카와다 체제 조안 조와 디위 미즈기 대탕라 뇌바 차킨 속이여 원앙 안추 자는 녀자 시간 니든 간다라 도나시 귀지시나 게 루뇌라 도나시 귀 Zano Lucia Genuki Yahuna Zame Jeda Gayo Genu Tundo Nunbi Hibun Soyi Jidanda Yaki Je Chesa Nasa Je Hibun Sona Zano Lujimi Ni Nyata Shebi Koyu La Dona Shegu Zano Re Nyata Shega Ganhe Ki La Sutu Kudun Yogu Zano Lunu La Niwe Mopoba Shegbada Tawa Kisara Divin Yojimi So No Lunu Chia Zanja Dona Shegu No lunu na do chu dang we bo yin men zo a xie gu ba dang. Nga, ya xue xiong na no lu si no qie qie ka zin bo gu ba dang, no ko xue xie ri yi ka jue dang bo jie jiro do na xie gu.

0: 아나네 야 하살로 지동 니자자마레 아나네 마 옛날 그 코미로 지동 니자자마레 데 초자우들 추기 창결 다우들 창도도 레가 마레데 데어들 나게 다소 저러서 뭐 창도 초인도레 창도 메인도레 창도 총긴도레 창도 리넨도레서 데나 지자르 산하로 그
1: 들어지 챘도 게그베 체이테 조치 세디 잠바 따따따따 지 리넨 다 튀바 당한저 그 로지 다 튀바 데니체 소인데 잠바 뱅안 촌나이나 로시 세미나 데니체 용사리 겐지다 창도가 사가사가 골라다지 체그 다샤 야인한다 조치와드니 레지사데 창도 인자 영어도 옛날 마무지게 배가 여지를 골라 대체서나 간서 창도 그 논네 그 리네 그 근작테라 진짜이나 지가 현자세나 마지우다 지 근데나이나 창도 그 만다바데
0: 다 안을 다우들 다 성 저기 송반하기 대네 가사 갈르티지 창도 그 다 종카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영어로 된 어느 전에 리네가 나히다 지 나지지다 마부지 탄노 대우들 배터 한 상상도 내지래 답지 야나 아주 창도기 자야기 자기르모 마칸게 자기르 참마도 칼 디디에서 부지기 뒤로 가서 레도 담배기 나는 그런 거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장레도 된다게도 마음도
2: 자다 나랑 두기 중단 옛날에 자다 나랑 두기 단조 옛날에 대나게 담배기 나랑 세나로 세추라 대나게 또 저거 안 하지 다 어디서 다선 창도기 저 옛날에 마칸게 이는 치더는 뺀 해본도 드는 뺀 해보자 그 크라게 저 대뒤 저거 초와듯이 냥뇽다 뇽스 참아도 편성 초분과 생양도 그 탄도 사사지 된다 뺏이나 그만 자다 나랑도 총바다 집바 따바듯서 스천에 야 통으로 들라통에 야 지우다 라통스부터 삽 카톰으로 또 초바들 통으로 초바통에 있는 데서 이 진원을 따라지노 라통가라 라모 라모 라두 체총세 자디 매냐 총모 까탄 칼리 아종세 들려하려다 대하려다 안한도 방다서서 방다서서 다소 방다 고친 샹스세요서 고친 샹 대 이 나라 차위 고친 당서 그 탄 쳐보자 나니 어서 송이 들어라 이 태에 들어라 대단라 마저 이 되는 패자 도이 칸송로 깨라 쳐보 들어라지 레노 레오디 절로 그 들어라 방다 고친 당으로 다바 디바다 내서 대들로 걸 자초 좀보 여디 절로 대다바 타리물 해버려 들어라 내서 저기 저러 대 내서 저 들어로로 로로 자유 장가서 안가 고도보 된다야 된다 뺨발나 뺨만다 샥몰라 저거 샥몰라 저 뒤절 뒤절 따바 뒤바다 되게 베데 할랭가 까 까나다 지 참바 된다 그 센러 지나 페데 도바다 지 단아 마부지 나와 용거 봐 인급이 지 센처 샥몰라 저 저거 샥몰라 좀 하던 거 통버려야 돼 대원서 나 뭐 희난 된다 진도 샥몰라 도체 텔란 레세 지 무충 내니 레완 레세 이 라시 메사 메지 메세 샤콘라 조이 원통메서 이치는 따라 되는 따라 뜻이 저기 좋아다 지에 저게 답아 지바가 생후 담아도 나오는 장큐 그면 통도 사전도
1: 다 진이 세문다 배 양그데 이치는 이치 되는데 잡아 까티티 리네게 자주 인난다 사칸 인난다 까티티 그 초아실로 시도 대저 참아 되는 하고요서래 아제 대양 저게 이치 좀 바쁘지 뭐네 희나야 리네게 주다 그네 답배 라친보글에 가신 케지레도 산도라 다서 시당간 가서 벽 칸네 yedi zama shilan zhuang a zhu lho zhiong da dhan rechin zhu di zama kongzu se na kyangdo gu ma se ma te pe chong kebu ji re se do kongzu gu da san lo na lo la shisho gu ma kong ngu ne hie na kyangdo gu sa te gu ma te zho na chong la kebu ji ge sa na chong da kyangdo gu ma nyen zhe wa chin zhe na yo se li
0: da chong ta kyangdo me zhu pata wu de da ge da song an han lo hie zhu na yin de ka kyangdo da song an lo kyangdo me yin do re kyangdo chong kin do re kyangdo rin yin do re sa de ya ma jada na lan da ji tambay na lan do lo ngama do 그래도 파츠 랑가드 칼은 돈다지 인사들로 파츠 챌린지와 뭐 여더라 진지와도 냥디던 된다게 치르잖아 뭐부지 여디서로 그 리네데 옌다 만다 버거 저러냐게 치르스나 여비게 수정게 리모토라 추 옌는 리네데들 안는데 로냐게 창도게 리네들 들러도 칼아 치르 선휴라 데 데너 창도 리나 편송소로 저절로 데다 바차 챔부진 노사도 옌라 만다 와게 저기 이 돈나라 다서 근데 세트나다 옌나다 유장게 되게 돌려서 창도게 이들 따오들 공들 받아 레더 레침부진 받아 콘도 통자치보 조롱도 양 롱크기 된다치 들 나와지 콘도서 코드 처리선다 그 롱스가 반 장본다 디모다 되나 매바 이 들은 예원들로 토와 마와 양들로 다 양다 들다오들로 대인 나나도 칼 창도 그 레도 초다 참아도 천토도서 맞죠 그 되나 희신도
1: 제라 파손 젠지드 마운트에 저 먹을 레바데
0: 레바들 쇼몬도
1: 쇼몬데
0: 젠도 제 총도 예원들 등하마 로지 돌로 총분 여 다다 칼 반다 총서 창도는 저 등하마 이지 드무도 이지 드 대도

0: Genga dadong tena lo la Beche sasho gansa la long da zhabi yi se na da becha yana Dawe wo ke pochang boda la se mendra da Binchin chen lo se mendra ki mambu ji yorgo Yonggo su binchin chen lo di chit di zamba gen Chitung go jya Jachu ka chuk lo
1: na da Jagu lo
0: la
1: re Jachu jagu lo nunju li isa ya Didi binchin kutu chiba hi zuba rwa Hi bhewe gosu lo diya wajizu Tante chit chama ge te Kurang ke jiji chungu rwa
0: Chee binchin kun chen chiba Hian jinyu ya na
1: Jinyu ya
0: Yeah,
1: Louis Canson, the Yeet, get on the Chibura, younger Tassola, Mamma, Lachungi, Samanga, Tello, Tonga, Chamber Redinger.
0: Lassa, Gansuka, the Nisachos are again checker, take Satong dinner, Jinning and Zuka, Chanduk, Yujin Della, Hajusin and Della Tepa Pubenda, Della Gayin Semberg, Ray Jeta, Ray Yiena. Bukanjik jion deke mek chachanke kanda meba ke tunike ta tenje ke sanu kuja chenpo je ke yizong meze yi rei ni tenje che xie de zama ta jine nga zoge soso ke payi chunju je la gabur go la nye ne jik yodru chenpo je la ga yin go la di nye palan la ta nyong rata kene lan zebe yina che ke sana
1: ta cha ke trawa de pe ya pachit dung sa trawa de ya pachit yese zuo de ka nga ge mao che shi tujo de ka la rong nye ke payi 창도르와 대나연게 저러 벽이 이룩하라 뉴저니들 레달라 진내처럼 좀 뒤지다 가로 먹기 좋아도 진가로 그 뜨는 거 되는 파일 때 봐지러와 자 처먹을 해나 그런 거 파일 뜨는 거나 랑 배경을 뜨는 데 여지 말아 파일 배경을 뜨는 거나 중화 메리를 뜨는 여지 말아 자 진내처럼 언제 그 거는 해나 파일 때 봐라 자 처상 걸 해나 대 저런도 지카가 지코는 이렇게 파일을 뜯으면 지코를 뜯는 거지 말아. 내가 지금 너는 이렇게나 근데 내가 등이는 기와 처음도 사진. 또 담보도 가로냐 파일을 더 받아. 파일을 더 받던 되게 휴도로 랑쇼 근거네. 대로는 그 배준다다 지 랑냥이 지카들이나 더 봐 인지로. 내가 그때 나지 된다.
0: 제라. 게 렌테야 나베 한삼보다 세나로라 지소소 그 땡하나. 다지 뒤반다 태는 뒤바테 주베선 지시오. 가인선은 뭐 망보지게 소소 그 요쇼 간에 로마 제라 차이 시대 잠바 가바인데 잠 요쇼 옌바가 지 링네에 난다 대초 철레마 토바네 파가자 당학대 조 인세 안다네 소소가 야 다조네 지샤 로놀마도 옌바데네 시 이네 야 겐크다다 소문 나기가 간 좀 소야 로이 지게 토 담보 소소 파유라 가이 데칼레 미리라 가이 자갈라 가이 파유라 가이 메나 아장자 대초 가이 케오 대초 온토지 마레 제레레 데라 데라 다 시당 토네가 로 예세 못 데라 Jan Tsang Mei, Sergo, Jaka Tsang Mei, Tsang Mei,

这个冲冲改那呢几六年吧的对呢或准确实比那一定的没比刚是用为原点从嘛帕玛以经历循环硬币可是帕玛以出个冲冲里就最起多的提最起开始洗吧的罗纳以七绝的卷出起来干嘛过啊多洗出出动出出的卷起卷出出水体大多不容得阿玛以洗出鸡蛋用起来这么用一个给给起容可出个各种难度起用起来才行的出啊但是罗扎以总扎洗过起为个请大起出个一次洗你给他洗吧出个入部也不没事看也是洗你绿子龙青啦我把学说呢这个啦我最喜欢就比大师这个啦我最喜欢就拿这个以苍龙体能把家里偏把成长养员嘛是大象啦这个以我最喜欢偏同某部月比过书记营没孙这些英雄我最呢旅行七天前嘛在是严苦为其他阶级这个以我最喜欢啰嗦贴啦轮眼写嘛是你那样其他各阶级达到这个路上可不及不达用钱不直接约时机写就约日天请大熊啊卡杰克这个了恐怕总着写就不达哈小啊破除啊所来个写就比图你这个也和尊重穷给跟随所穷写就约请大给这个了您的亲历卡杰林间了自你这就拿这个了林间虽不写约不定用钱这次机请大给贵宾请来定定安住写这个也好小当破除啊女婆啊说起啊我这里个穷穷听你这个也我做了个星期三路的人心所穷写头写这个穷的你我做几公司所穷写着的也这个也跟学中部写差距偏把千步月皮这家开把卡切给这个也我做路所提了心得自同千步写着去我做小姐呢米小姐自己点笔小娃写银笔这个穷穷银对你我做了个不行呢这个也我做了个人写笔公司抢你第四节做完我做你特别好过当这个也我做了个人写呢没心情我做准备了亲自写你写笔就弄了亲自写吧这个也我做了个人写呢什么跟随要么写说说写图你或者尊重他错失了个人没心了乖乖个人听说听说怎么理解写开要么写恰吧这个也我做了个人写呢这里我做图你三种节中间的各种用词特别三种的三种路上写特别及凶写你那样门儿请从路上提我做路上过做向前的词卡送有些接呢路上也没有的弄得弄啊丁三请到门不写起日对不字提出给苍龙的请从路上定定手机去跟你做门不写给我请大给按党部出给路上了居多写吧当按你吧都跟着门中了居多写吧安松吧看你没你了就多心吧嘛多这个也是因此对他了请他拍起我就多写这个嘛写对我图我最喜欢的这个苍龙子体了他就容心起对您个千步定月阿们日一看哈佛落着七目七里去进去罗尼黑拉子我做了个不月吧当我做了个不没比这个了今天寻就写吧去我做了个不月比这个千步差机当我做了个不没比这个千步差机你该说起这段中啊的是你说在这段教育应把一度用的你呢若是三路的太心弄啊轻松卡这期出个来将为最新结果我妈的连同美今天卡这期上呢出个来要学准微博错啊龙死学徒吧当出个来明年可有成长没用啊是的呢出个来将为最新切学定义吧我这些就有感谢顶着心呢请大家荣耀所出个来我最感谢的林间个一家可就马是请大家出个来将为最新等着呢出个今晚是做妥妥的对心愿没把当是做了偏头没比没去强硬是请大南起出个来将为顶着最新起出个银儿最近来自小马是大东银可为三百没把当没行了偷工没那晚没写差工作是请大南起将为最新等着呢出个苍龙铁了能把钱不做是算了请大给弄出去我做三路一出个修金千步动啊请大卡杰克今天出个大大却路中养木马金呢今晚让下估计是七八等然后却多多
제제 닌달레가 칼레친디 제신가 데나 공촌데 로종 야모 마지니 시바레 서슈지그 데나 도남마시비 개차된 소이 저글라 농초제 아주 산노시 잡았다 마신장 아주 시비 존재라 존조 마시비 산노시 잡아시 마구바시 로소 칠리 키친치 아주치 초고 초의 종초지 뉘발라 용다 처바마시 주보당 신강소지 텔라야 편바 몽보여시 서신도 데나 제 아주치 차준 코조 야도 동안담 조칸치 님피 선종 고베 동화 리친치 아도 흉전 톤니 리친치 차시 야무 톤니 안수 아주치 주부 용다 처바마시 저도치 차시리 향 핀토 친보여시 니 아주시 뒤 초기에 라바닌가 고슈시 구바딘 레바 인위닌가 용다 톤니 댄체당 튠피 상세당 조수구피 상세치 차시 구버 톤니 초기 로조뉴바 토른조토 숨 아주시디 초기 차지당 자제시 구바딘 초기히 예세당 타주비 뉴바 소중라 편바당 사준지 뉴바다 고슈지 뉴바 예지 손조토니 초기히 사준 사대 동와 편바 친부여시 사대 개바 춘중몽부시 아주토니 로고 제바시 시야 아주지 초기히 레라 좀바당 롱그지 레가이 남조 소중시바당 링겐준도시다 겐코인데시 웬겐준도시지체 소중티라 편바 친부여시 等着行啊, 这个路中也没写恰巴, 偏巴约巴咱们写, 即使没偏远进写恰巴了样, 偏巴全部约写, 啊, 而这起,

0: 예지 삼바리 라시 루자 존다르지 몬초자 용바 파냐 용자동 산년 폐지 동자라 니초지지 로링가 년수보 로노가 로마 소정 잡아마지 신루 몬초동 마교 탐범마나 레히로 문나솔라 라시 존다르 제제바리 졸로 년도 년셔로잔 로링가 지주 진자 존다르지지 머팅자 제동 지동 삼바동 존다르제 레교 터지 자샤 저제레가와 차라 저킨동 저츠 조킨수 레교 터지 자샤 자선제바리 배종 라시 로링가 로드 레교 트여 뚜린 얌바 세린 도미 자도 나주제 나조 로링게 로티엔바 레교 터지 자샤 거치 광아 인 선제예 세상 나조 레교 효교 두효 치라동네 너효 예구 로티엔바 나 내가 여보게 라지라 근데 동제 양희 선바리
1: 텐디 렌친제 존전 긴코아 따치다 수든 제제 친구긴 라바처럼
2: 研究胸襟顶出胸的马浪戏扎配制作诺不成经营天地被用上娘的连情约出了他做么其人德林格多尼德林格多尼卡桑天别强天干德林雄为三九零忙着多过了天上南都对车上的日月
3: 中文的不错，跟看松，听听北京龙天年轻的空，看看龙天街的人格多年级别来才能，连错了对对错，现在书记习近平个综艺改签，当了多当当等举雄个切不西讲跟车短缺下脚，他却写个写把规避过当。下学我就同你，你是若小姐，你还有进步，记得这位过了，控制了，热娃撒把心疼呢，干嘛容易避过了？那这天空满足金巴空了就避过说。
2: 这里是月，向来一直难对那深入。这个不错，现在隔壁习近平标准写笔点错了，对点对听决定笔头。中共中央各局级书记习近平个综艺改签，当了多担当，当举行节七夕节跟车短缺下脚单子写过，写把个把点呢。现在书记习近平个十六年冬决胜率达到九八呢。 十六年冬年周六，达瓦准备办结，这月南西个进去，内地学习。总一能，当个当了多当皮呢，一呢当了多当也不协同，当年不想呢，一呢当六百的胸头，跟着啥不没把当，跟着短缺没结巴，跟着当地没动瓦机械呢，当年不想没头，当年不想玩，你不得当了多当当，当举胸跟对西啥都动瓦当，当了多当当，当举胸跟跟着短缺鞋个。
3: 人家当赞助党第一当院党李杰巴用机，当了多当当当举行协兵跟车客信当，连跟着先切了电梯动轨行，当了多当当当举行个七夕节跟车短缺下脚的，其早已七夕节跟车写了自己的，跟车写把当跟车客话跟着这把姐姐头呢，当用着你们的单子协兵，能把也不三天当配置动轨笔，联系能源。
4: 总一呢，写不当拉下卡塞维。 跟着买了，票过长途动轨行，小用你当邻边想我呢？当用着他们跟跟车时，当赞助当我这里写吧，所以人容，三个没写吧，对么容？当了多担当，当举行个跟车公司协办跟车当，大哥进跟车，跟客话按当边跟车，连年几了跟着你所有，在哪里跟着这话？
3: 恰从一周间，跟着车马还将改天延毕，车马短缺人不是不来。车塞来就是么说，当了多担当，当就像个我这来兄弟接班当，李接班店主当，过去也不是吧？王家可久了，大哥曾经写下，记住动画。满足就开篇了，宋兄写把说了明年，当为当，当作业小用你当年不行为，写兵跟车。 卡萨苏格巴当，李学廷表，大哥当，人称拉达宁波，跟着这句，你该说了明年，人家这一节，大哥跟着卡萨苏格巴当，参加了单子也不写巴当，崩卡了，你这也不写巴，断桥了，工地动啊急了明年，当月当，当做一书记，跟客户安当表，跟着卡萨苏格巴，跟着当邻近，卡贵送这些的，连你几了？ 浪下得了，我这参加个空嘛，应当个。

0: 나시 왕자 섬로이 제규 된초 시비 먼저 나르 송켄도 제바마시 나트위치 리기티 피바 통켄도 존니 바바 순제 용이 세교 피유바시 참모 중다 동조 중치 유머 체링가 첸도 베메도 류비 나사무 선유 딩아 공기 제시 혐오 단니 초와 세다 시지유 나사 주효 돈니 냐리 칸도 휴기 켈리니 라모 혀킨디당 캬장 중바시 지링기 힌교바당 힌민 잡아서 시니 저다나 차지 나유 넘버 도션 동이 레가시 먹으바라 란젠지 고자 라모 혀킨다바나 나니 코나라 용바 고츠 카히 슝히 숨바담 공기 라모 혀킨 좀비 용바지 베즈 칸살 고라킨히 잡아마세 초그로 로연제디 가미 진짜양 단토비 초아 나위 시도 송이바지
1: 선상된소시니 라모 혀친 빌르제 시타시바디양 선상된소시바는 라모 혀친제 튼리 폐지 딘보 용이 망이인인 랑슝중 힌주 친리칸당 나리 친기칸가 냥더 보종거 제시 라모 혀친제 선상튼쿵 용혀당 냄소 요지지시디 라모 혀친제 선상튼쿵 예진저진니 선상나카 닌자 주메니 도냐시에토 산춘나초의 거유당찬비 선상된소시니 Tenija Mang Yan Jung Zane, Din de Dong Yue. Minga de Zongti Yung Su, Matala Dinin Din Bi, Natre Ramo Hiatin de Chen Mu, Nidong Guja Simbatang, Tedin Jinja, Dinja Tenli Peji Shima Tangja, Demi Natalyang, Songshun Tabi, Sinkanja, Koju Zambo, Chatup Xi Yue.
0: Hini Da, Nyanja Xi Da, Sadu Xi Di, Ramo Hiatin La Dini, Manzolan Baba Yung Ata, Tenli Toki Dong Adinyang, Tenli Peji Dong Ta, Manshun Baba Shung Yue. Bozongki, Kilita, Dinya, Hindu, Nyande Yisung Dunjiwi, Piji Dongdang Satuita, Chadar Dongni, Buja Ramo Hyakin, Tunle Kodiji, Dongi Dong, Tunle Ginji, Nyande Jiya, Liri Tunzo Yizudi, Dinjur Nata, Tashung Giga, Rosho Lasso, Dunjo Shiyubana, Dinzo Da, Sojong, Zuti, Juja Kondu, Linu, Mandi Rungong, Gilingi, Gijun Suwi Guni, Ramo Hyakin, Chudu Shibi, Hindu La, Suensang Dang, Lazar, Chonglang Gigunbi, Gangar, Takyu Tuyibashi. Ramo Hyakin, Tunli Di, Bo Zongga, Hyanda Zongda Dunji, Sunzi Zongzu, Sunki Soju La Chani, Manzo Dichang, Ngajia Lazanla, Baba Dinbo Yungwara, Guchi Tuyibashi. Shilo Nindong Ni Ngalo Tika, Shichong La Hyungkin, Hindu La, Yungba Gochi, Zhujia Lazan Shuni, 对场日天用八八国之哈子新月我们家有没有八三级是喇叭九年初二学习月比用八年了电波明明然后夏天林族年龄看的学习空给那咱母年级三家跟张郎比是喇叭学个没把国家年用八电波新月八是天里所年底节比较理所动的三期村大银比然后夏天三冬年冲着电波地样
1: 不总可天里当不当年吧三八级年底定色用啊跟的东西然后下庆天里节孙女人汤军区切的东西天里当比忙也定的东西没特了定年底比拿出然后下庆别定定也念准备小路年多年啊路总得用节然后下庆节写一天这人汤过了这孙东西呢天里节也劝用节昂当不来吧汤天里年比林女多节动啊当切定节林女写册做看准的 Ramo Hyachin, Lemu Dang, Shema, Ramo Hyachin, Ara, Lu Sui, Jasu, Tuanzi Naka Junga Sabi Xini, Boyu Ramo Hyachin, Yakeje Sankan Tuanda Jia, Buda Duyue, Tuanli Sunje, Linam Lisa Dongni, Ramo Hyachin Dagun Dinzu Lindang, Belu Dang Zhonglu Soruga, Lu Sui Dianye Zuo Masi, Dinzu Nyanlindang, Xinkan Cinrik Chadal, Lu Sui Zhosin Nanjang Lalindani, Zhongsi Jia Yuko Dang, Zhazong Nyangu Jia, Cungna Jiaqin Dongye Bashi,
0: 年岁太多比比车党恰成为团里控制里不为人们下进了直接青年忙不投入吧呢西罗宁东宁阿罗中国三系村大街中路面具三空街谢谢比达热热加一呢去吧当这卡街顶上顶住里热车顶进街别顿科技条件托吧这一团里街团结修为研究学业将用这团里进步就业加卡大姐姐 Bülé-Bin-Chuy-Nan-Chuy-Bashi. Gyong-Chia-Chung-Wi-Na-Chuy-Mien-Jin-Di-Ban-Ni-Chin-Chang-Chat-Dong-Mang-Bur-Bapa-Shung-Wi-Bara. 波月

0: 생기 도구나 봐. 띵디 배경룽띵님띵 리공 감계룽띵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레친 내가다 참교지인 레진디 좀리다 닌정 형킨 로장 히럽 셰셰 친구난킨 잔소 핀소 라지세 다야모.
1: John Long Ching Yin Ching Li Kong Tang Ge Long Ching Zhe Si Bi Lan Yi Chi Bi Lin Ching Si Bi Lan Yi
2: Man Zhu Lin Ching
1: Xiang La Luo Chong Zhu Bo Zhong Cao Yi Hi Gu Bi Lin Jia Xia Xia Ka Zai Da Bu Jue Kang Ke Lin Jia Xia Xia Ka Zai Zhe Zhe Xi Gu Wo La Luo Chong Zhu Bo Zhong Cao Yi Hi Gu Bi Lin Jia Xia Xia Ka Zai Wo Zhe Xi Zhe Yin Ge Si Kongba Nong La De Ge Sangku Xiong Na, Jobo, Jozo Wo Dun Zua Dang, Yana, Jongge, Jezerdo, Mei Zongba Dang, Ngo Xiong Ni, Zubur Tegu. Gasi, Salam Dang, Loja Yi, Rawa Su Lan Jo Ge, Sangku Xiong Na, Jobo, Jong Dang, Kongba Su Mei Bi Sa Lan Jua Dang, Yana, Hingdong Ge Za La, Zubur Tegu. Saja Gang He De Yue Jang, Sangku Xiong Ji, Sen Cem Ni, Gansar Jo Mu Zhong Wa, 你这都爹爹医院前年卡怎么样大姐心里您看里他的习惯亚卡周长你路门出个上当汉阳所路就特别家家年下人抓当老多家人进把当路个月比我懂都把这些呢托这边您卡全部有些请多路贴当路丁路个自己所必须时间还将人家习惯 토체라 미줄리메피 로그주오도송나 로제비닌카친보요시 주부촌촌초 안초난주초아추 무 참미주미라 이치시무종 가시 친다친라메듀 무 참미제 고동나 고시무종 무 참미제 카바용가 가디 친노주니지보이나

0: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ཡོད པ དང
1: Then he told my bingo, you can give me a song. Then I'm turned back. Eh, that would be yard, huh? They did the same. Ah, they didn't know how me, you know, Donna. Nazuki, you can do it. You got there. Look, he big in Latin, Mazu. What did you get your cargo? Tandu down. Took a gallop me, Mazupi. Then you took consumption. Sandy told them who finally called me. Tandu to come. Esugi, Zotu. Lula, young Patavigi. Hazu. 허리고비 달리기 책을 먹고 돼 빠지 자주나 달리 책을 먹고 자주 건 대설로 이르세 대양 담기 팔로 예수 담기 남 너는 빼만 줍니다 그거 찾아 줘봐 영내 제반인 거 두기 좀 놓아 가이 공부해 봐 네 보는 게 네 남기 름시 그 좋게 내네 코는 예 애좀 받아 좀 줘다 가르비게 라는 마중이 참지 저기비 라는 마중이 괜히 다신기 그제는 그룹이기 때문에 특히 세바 문장의 권도기 해수기 소진이세 대한 삼진 그러니까 막 까나니 내기니 누키비 라네 마중 뭐가 되니니 그룹이 되니 이 따돈 참여기 능이 나로 굽기 굽기 능도 나 미끼 거의 나주 눈에 덮인 나주 메샤 삼인 나주 메샤 통인 나주 미루 눈인 나주 판도 천운 나주 되니 이게 나로 남이 남이 달리기 친다 고마워 다 무죽 그 무죽 저기 나죠 제비 하신 텐데 저기 무죽 의미 산대 텐데 무죽 저기 나죠 대남 단동나 되네 나 안 좋으세 괜히 감정 가와니 지기 내는 지기 나바 동비 공주라 괜히 나죠 사다 림지 동주 저주게 되게 능주 이것이 동 참는게 난다 너무 너무 너무 까시한데 와 인간 내래 어제 파남기 파남집이기 유무 유식대 애틴 유무 라크치지 개이기 니무 은비 상대 남기기 코어 남기기 담개 남기기 유정세 다소도 유정 기바탐 개이기 니무는 코어 남기기 개일레 애쪽 애쪽 바다 니무 양파이 부디 산지 넘마 양차 숨기기 다른 개이기 매치 다른 개이기 매치기 애값은 나라 무유당 의미 제비기 유정 통로 가시지 공부 저주소이 징미 개양 개인 님 의미 상대 남기 코어 남기기 담개 남기기 좋은데 나도 유단 기바탐 개인 님은 코어 남기 개인 애좀 받아 님 양바이 부디 양 상진 님 양차 숨기기 다른 게기 메시지 뭐 유단 의미 제리기 인자 통로 가시지 공부 저주

0: So yes, Conan the Kitty, me, and the certain big, Kala be making them, all to Gonkan. No looking at you, Simon Killing, you know. Kavi had a pong in the chain in the point of Gonzum, he said. Gonzum and I'm in the Kala, the Kotikum, Grandma, Sunja, has that he couldn't keep at him, the Gonzum to be. My young to be in Judah, tossed the big demo in Judah. 혼난지 모두 미디파 땡미 세진지는 개랑 대략에는 준비지 세니고 야다 혼나 대랑 이나 그버지 다 색깔 인생 완전 강가루 군이 니마셔 치르군이 나와지 그게 같은셔 요즘도 같은셔 배된내 워크 그거 다다 메리기 지 올린 루기 참 혼다 핸드슨 메타 대시 연결지 거 다서 노고 가르 준비 된다지 군 예수기 그지 대양 살로 예수 산지 오는지 림지 불교 땅주 준비지 내니 통그 조부세대 개랑 봐다 다 텐데나 바자 삼비 전주부터 삼바 이년도 사고도 주고 누고 어떻게 때가 따다지지 때 텐데지 바자지 맨날 맵이지 탐내 텐데 똥이지 주바 나손 지주에 받지 그런데 대수 인세 대수 코는 통기 뒤 하지 일주도 있겠지 내신 지지 내신 자이지 또 내신 똥이 지라 그러기 때문에 산지 유순가 맘만지 엄바짱은 죽이기 이유 이게 돌아다니 인제 도진 바와 세워게 하이기 너비게 찍다 만다 빠이 남자게 도지지 예비 코 페보가 세게 맞아 선비 된줄데 남자게 도진 바와 피랑 다 된다 이는 신도 장수 다른 데 이체면도 다른 아니디 제게 남니 제 남기 중지 소장 나 야점 보고 유세대 야점 챙기고 Jumde number nandi, no anti, Jumde Tayotuba, Pong Namsungi, Latini, Che Namusumbot, any Ponya Hunda Tiju, Tari Chimji and Dodu Hunda Tiju, he said, Ponam and Tibi Dika. Jumde Tayotu Tari, Tiji Yakende, Machibu said, Pong Chilam, Pong Chilam, and the Yaki Pong Yi, then the Yumde Ponga Ra. Tanam turn, then he, Dandu Pong, then he lie for. 양쪽에 담으게비 마들로 있긴 홀라 자롱등은 소중섭이 의자자보주 루카지 이이기 내내 나라 급이기 사다그 공진 추다그 공진 사다 나보대 참만 파비 양 되게 포냐지 본 해수로미 인세대 기비 대니 공개 인해 불라 편성 루이기 루두 대니 공개 인해 불라 편성 루이기 루두 내내 역할 누구 3만 원인데 누구 잡아 가오 공원 남기 전에 사다 꽝돈 줘봐 전에 타이 동진은 마봉 준비고 그럼 공원 남아 제세 개랑 대전비게 다 판봉 좀 봐 중이 엄청이 송공부 동기 깨는 세기 샤자 두고 줄 잡아낸 거 유유 좀아 송게 개난 탐기 가리 유세 개 그런도 수익이 탐 전에 주중급인 하양대 마치 그 좀아 오늘 내주 조용 세기 통계 예행성 세기 샤자도 주류 체반 이유 겸한 공개 주류의 단지만 부자지 산나도 이제 그 상도 빨리 전원 내내 내내 사양도 빨리 내내 노동 간주 된주로 탐한지 주주 콜로 꼬지기 주주 공부 제주시 공제 양파 샤자도기 내기 전에 공개 전에 대전바 다 유다 听说 그곳에 자유로 법도지 동의의 상속적인 사고 나구리지 공개 대 전당대 이런 좀 말지 타이지를 막아 대비가 네버도 그 나가는 토고 있는지 안하는 농기 있는지 사이지는 추위 있는지 니바진도 드라마비 벌주급이 대수인 대수인의 교수 대리 산지의 두봉기 통해 코어남지기 산지의 울로 마칸두기 울로 대리 스와차지 두루남지기 인생의 울로 칸두기 울로 남은 삼지 등용 대리 미치피기 사군 통화금융 끊루세와는 통화금융根据科比的这些难度了我们大人你去自己兄弟的他不是去电力去就业人民没家自己懂吗每个月高啊每个月没家自己懂吗每个月居住的高啊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个月愿意的不做每个月总给全的每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yene koga de, tabur de zemi, zemi de zoyi jabu bisho kama, kong nambi kele, ten zemba zan yamda tene, nai bujung de, jung zi zemi, hara zembi, yang kong tuksim digi zemi de, ya ta ngona, tenge lami nyesum tanti, tenabang zombi zidi, zambu zili, ta, nga chabbe ki sacha de, shalinga nubi bir raba, shalinga nubi bir raba, ni kajun rubi zingam, zamling sayi jawa, sade khanda jina jina, sako de, yoyu se, Tene lopan pemaan yungu, e sati chiwa ngaan rogo yungu. Kono teo chakar rini yegurijo, me chana rini yegurijo. Ha yudan rigi no, kora koko, zayi lakwariki chungi chaka, taji ki mabu yudu sombeji rini, takuzu chamni yungu. Tene lopan pemaan yungu, e sati chiwa ngaan rogo yungu. Kono teo chakar rini yegurijo, me chana rini yegurijo. Ha yudan rigi no, kora koko, zayi lakwariki chungi chaka, taji ki mabu yudu sombeji rini, takuzu chamni yungu.
1: 太极的慢了等于和卡外地的学生这把很厉害干没的一记录拉天的太极慢点帮到人中人中的存在卡边的撒下的太阳

간에서 샤와 때니 무지 받든지 아니 나이 더 많이 있어 그래서 다 배지 양들 고르기 띵도 뭐 예세니 아 뭐 강한 예수 이게 예티 처리잖아 아니 강바 띵도 해 봐 알아봐 뭐 띵들 다 뭐 예세야 마도 아니 몇 개 샤와 강시 봐 샤티는 가서 되게 너무 태요 말이 띵들 아니 세 메론 걸 다리 시 봐이나 아 나이 더 봐 때니나 아니 샤한다 보지 자니 너무 못 접이 존다 보여 아니 얘야다 갈에 선다고 놓나야 다 때라 찍봐요 나의 담바 니게는 여들 옆에 대장이 샤와 나의 시규메 페르나 라마르 치예긴 제니 칼레트 이게 산다가 너나 다 대가라리 샤와 나의 시규메 제니 여들 옆에 대장마도 샤와 나의 시규메 제니 근데스 비 전세 달라 때니 샤타가 간소다 나의 담바 아 때니 그때니 아 간소 생기 그 베지 아 아니 처마라더니 샤친다 보대데 자완이네 못해 봐 먼저 비 탑 신행한 소다 베이징들 뭐 야고요. 다 왜자? 아, 다 시주 아, 드니 아, 선주 바거드니 드지. 아, 선주 바 선주 바거드니 아, 야, 잡아. 아, 카 뭐니와 지금 나나? 처리시든 나이도 받더니나. 아니, 샤치 때니 요 뭐죠? 받지 마이 봐. 아, 샤 요 쳐 봐. 다 대랑 가서 챙기야 뭐 지게 그래. 아, 배차게나 이슈스 아, 드니 메도 지다. 아, 드니 아, 최인던도 뭔가 야다. 라셀도 뱀보 육다. 되니 덴도 육다. 다 덴제 그치를 지나 빼지 돼서 그러나 아니 육세한다도 지세한다도 야세야. 대답이나 아니 치를 지들다. 샤티 샤티 탱거요. 너쇼스 체리 따라다. 되니 시에철도 메도 지다. 다 대마인 바그 배차냐나 자라 야 차다. 아 덴제 기타 빼지 양도와. 다 대소 답이 이제는 되고 너는 차세한다도 지세한다도 따르세한다 대소 처마 대체잖아 아니 샤츠 연대 봐 된대 연봐 연자 아니 나도 대 다트 된대 산이 컨설스 다트 된대 산이 컨설스 너는 가수 여자잖아 다 니게 때비기 치죠 때라 샤츠 이미지 니여레스 고르기 마 빼지 게요 비카살라 아니 샤츠 메비 그리라 다 빼나 샤쇼나 니저베인 예다 룽고르 소만다 다 고등 가서 빼지 잡아 대소 그러나 그래 다 대소 답이 있냐 고 가르서 그렇고 템바 사지 사나 모두 얘는 니바 사지 그 자 아니 여장 아니 그 미사 같은 이 샤치 매비 그지 다 대소 때 나이 덤바 임바랑 가서 도바 매바시 제대 이제 다 때 마임바 그 샤치 예비 그리요 다 때라 딩 노나 다 융 때 노나 가서 마 베제 양 디슬 다트 덴데 사니 그 세그노 베제 양 디슬 아니 강 야요 바리 세딜 드니 사라 자시 넌데 추 여른두 이서 나쪽 예 라나 치마 주능 드니 가요데 자루 메 신저리 메도 긴두 칼라니마 혀낭다 단디 가슬라 여르세 한다 너도 치 여기비가지 여 이서 나쪽 여기비가지 쭉 라나 치마 주능 히비가지 줌 다 대소도 치르잖아 고 니스 자세로 와 제대 왜 자다 대소 근줄라 둑세 한다도 예세 한다도 능세 한다 근데 그 니바스 이제 그 잔데 자와텔라 때니 아니 코치르잖아 나인데만 니기를 창도 그랬나 근데 치 연두 히비 가슬라 치 연이 예비게 돼 치 예사도 가나 어 치 연이 예사도 가나 하잖아 아니 너쇼스 봐 이서 나쪽 예 히비 가서 나쪽이 예비 돼 마도리 찌게 되는 마 나쪽이 샤시 되게 된 거야 말이 이슈도 치르잖아 나쪽이 샤시사기 열대마 많이 봐 나쪽이 예비가 니라보다 강하잖아 아니 이슈야 좋아 왜 근데 얘 봐야 되다 니가서 치르서 딜 어 고 니바서 이제 그자테서 자와테라 테니 니그노 열다 아니 죽다 아니 존라서 봐 대소 그 쿠르샹이 좀 맞대 봐 샤랑이 좀 맞대 봐 저데 강된 거 있어요 뒤서 저데 아니 고 가르서 그렇고 니사거든이 이거서라고도 땡겨요리스 니시 이거라고도 땡겨요리스 근데 이 말이자 아다 늦다고 그리스 접하대서라 야 나인도마 데니스니 나도 야고요 데니들 다 데니지가서라 저 간단 처리기 년간라고 진도세나 간단 처리 년간도 세들 나이니바다 아 양 처리기 년간라고 진거 나이니바다 처리 년간라고 요 베르 야바이나 그니 어 빵그 띵들 거펫 빵 띵들 거펜둑 집이 빼진 듯이다 그런 쇠바이나 빵띵도 거퍼 집이 가슬라 아니 디 가슬 거퍼 히바데 샤와지라고니 오 거퍼 비기 샤와

0: 다나 시에서 나는 빵 그딘 시야 빵 그딘 때 거르피피 샤와 시에서 그 열전도 때 많이 했다 내다벌 나이니 바스는 나이니 발은 가서 고안해 난 되기도 네 빵 그딘 때 급한 도기 반다 그진 도기 도기 네 바사지 그 자대 제일 가서라 급한 도기 바대 샤된 거 말이야 어 급한이 옆에 된 땡겨라 급한이 여사다 가나래에서는 빵 그딘 때 디 가서라 다기지 도기 바대 급한이 여사가 니사가 이겨라 보대 빵이 바대 땡도 디들 니기다 왠자 디지스로고 니바사지 그자디잖아 다 도바메데 바레 고디게 바나기 그르펜두스 니바사지 그자디지 아무디스로 아니 고 유히 바데 고 샤니 찌땡거 하마레 어 딘디딜 윤두스 윤 유자거든이 열라보데로 니라보데 치르세디 아니 철라서 바야 바데 땡거 요리스 딘디인데 다 대답지라 나르소테니 테니세 거리 나이도 바 테니 다데 치르세디로 나이 덤바지 코니 단도 자위 차니 나이 님바다 또 진 책임다 보여 봐야 자 사실 봐요
1: 다다 지제 심바디네 베종 농친 닌친 리콘 감기 섬다 로티 레친시 샬라먼티 응아치 레친 신제 가스혀
0: 네 대상을 처리해서 다 대니게 봤어요. 다 대니래. 다 대니도 셔다가는 안서 나이가 놀래나. 다 나이니 바고 콘스 드니 송고요. 다데 안서 선지 바지더니 이제 파치가 좀하겠다. 아 연락을로나 보지리. 어 대 나이니 바 콘스 드니게 그래. 나이니 바 나이니 바가 뒤비거다. 대니게 봤어. 대들 다 대니 선들 셔다가 대 코나 니 야나 뎀바. 어다 대다게 되는 거기 바래. 자이 찬이 즉 코란 그 고안로부터 대 코나니다. 야나 뎀비게 되는 거 단대강소 다티지가 순티스로 조데 아 스디펜지 지난의 집이가 아 용나노 조 간데지를 고그레세들 여 강시라다 샤와지시비치 아 아니 리데다 샤와니의 공오 집이 된잖아 보지잖아 봐 알아봐 단도나 리다 샤와니의 고로 타면 해봤다 뭐 이와 같은 해봤다 된제고 그 된제를 그랬더니 라딩 나이테나 나이 님바기 뒤비 그랬더니 되니에서요 얘들 대니에서 쪼대다 랑고 뭐 된바 된바 되지 그래. 뭐 강 된바래서나. 아니 샤위 예중 뭐 된바. 샤위 예중 뭐 된대게 봐. 답에 자기는 가서 뒤져 아 배제 관리가 그랬으나 왜든 체를 됐으니. 왜든 체를 해야 돼. 수대 변제기야 배제 되야. 왜든 체를 힙이 가서 샤와든 체지. 체를 샤완 체를 힙이 게 샤와대 강고 뭐는 체르잖아. 왜든 뭐는 체르. 체라와대 왜래 왜든 체르기 봐. 체르와. 딘디스 체르 힙이 게 샤와대다. 세지 그 왜대니는 너단 너으니 소소 가르드메 봐. 다들 이해한 제도 매발. 대미디스는 체와대 강공 오체르스나 외중 오르체르스. 근데 이게 앞에 자기나 무디 조포르타스. 무디 조포르타스. 야나 무디 조스다다. 무 강한 루마치. 근데 롱그 체르스는 저우 많이 봐. 롱그 치니니 위고 조포르타와. 대가서 샤와대 강르스나 따와. 따와대 강다스이들로 조포르타스. 무디 저우 많이 봐. 롱그 조보주 오르다 그레스. 어디나 조빙 오르다. 이 가서로 조본너다. 딴너리세. 세상에 말이 따지도 간다 그러잖아. 조보르다. 왜? 내 답을 치르세 그래. 데니스. 데인들 다 데이텔라. 아, 데니 총미로 로체인지. 개개인지 뭐 덴초 초기. 내가 다 릭슨으로 보지. 예그여리. 달라 안가서 상기 당사진도. 지 치르세 딜. 열당 연이 오 지도 잡아서니. 다 공디게 비고 웨든 체르세란다. 아니 그냥 얘기 전해버려서 그래서 나와서 봐 대소 그 야비 베징은 오는 거는 메름 바르다 웨든 차라는 메름 바르다 너 답은 소위 말이나 아니 열당 연인은 어디도 봐다 보세요 니 바다 저런 랑구 어디에 바르다 봐서 빼나 두메드 저르르스 두메드 저르르스 메드 저르르스 야디 샤와치 저르르스 간저르스나 두때 메드 오르 저르바스 두때 메드 오르 저르바스 그 랑구 어디에 바르다 봐서 다때 마야 바가 베잖아 연바르산 잘한다 아드니 범바데 마타퍼 곰세야 범바데 강궁오로 곰세 인데서 마타바 곰오 디엔디스르 데다발라 랑궁오 데바데 바세네 다 이야 스바데 치르세네 아니 마제비게 민게테니 다 마제바게 치는 가서 랍드세란다도 쉼드세란다도 치버드세란다도 니버드세란다도 아니 이야 가르스으로 다 하버드세란다도 초드세란다도 치셔르세란다 다 된제 그 마제비게 아치몽보지로와 다 대소그 대소양 아니 대니 인자교리 배치나 랍도 인조 히비가슬라 인조바데 가는 조스나 하정 조바야나 랍도 인조바 인조비 천라보데 땡도 디디스라 랍도 써야 되는 인조 써야 되니 너단더스네 카가 타디 그 메바 대니 배치하기는 힌트 씻다 버는 쳔바이나 씻바데 가는

0: ཁྱི ཕྱད མམ་པོ་དེན་དེ་བ་ད་པུ་སུམ་ཚོབོ་ཨ་ལེ་སེ་གེན་ལ་གི་ཉེ་ཆར་ཁུང་ཡུ་རེབ་ཆོ་ཡི་ཅུང་ཚུ་ཐང་ཐེ་གུ་ཚེ་གི་ཁེ་ཆོ་གོར་ལེན་བ་ཤེབ་ཅེ་སུམ་ཅི་པེ་དུ་གལ་ལ་སུ་ལ་སུ་ཐ་ད་ད་ད་རབ་སེ་ཆོ་དེ་དང་ས་ད་ད་ད་གར་སུ་གུར་ང་ཅུ་ཆེ་ཆེ་མམ་པོ་དེན་དེ་བ་ད་པུ་སུམ་ཚོབོ་ཨ་ལེ་སེ་ད་དེ་ནོ་ནེ་གང་ 중 부다른 거 대 공준보 어떤 라지 차도레스 대대 다다 대 강콜기 저당기 강구룽발라 저 배치와라 다다라비 샤브도 유데 바탄데 노스 대디 샤브도 자위 다음 중산다 오다 예나 디 토미기 다다다 강바축산다 오데다 중부열 다 중부 등신 조 집이 기타베나 뭐마탄데 가르소스나 샹숑 시리 기타네 다 롱반다 오조 치다 차도 아 대인류 다다 다다 샹숑기 쉔세 대동 대라바트니 저 친구 유대포
1: 아 레스
0: 야 봉게 간참다 대소단 저 친구 유대포
1: 아 레스
0: 어때네 대비인도 되네 그때 다 가르서 우리 조자르기 치취디 땅아랑 수비기 랑게 룩소르기 토네 근데 참고해 대소라 빼나 고라 라바 우대바 어떤다 나고 토네
1: 아
0: 치주 몽보진 따따당에 뜨나라 따당이 제좀 티나라 근데 치주 나가 비그 토네 티대바 따라치리 다 당보대 되네 제비 조다 쉬엉그 쯤어 어 다 쉬엉지 세다 쉬엉우 세르고 제게 어 되니 봐 그래 대진도 엉가리 그 쉬엉데 다 띵아랑 주치 토마 빼나 덤바시라 폐용비 값수 야 템진나 제공다 쉬위 값수 되네 다다 라라시 그 동부도 라라시 그 나동 라라시 그 쉬엉도로 세 다 띠 값수 빼나 다 동유 돼 봐 다다 동주 그 나디 유 돼 봐 쉬엉세 세니 어때요, 대박. 어떻게 로지 통통하래. 대마지 봐, 라라시는 능범 부추다. 능범 부추. 라라시도 뻔한데로스. 다 뻔. 라라시는 발랭 발랭 부추. 라라시는 흉랭 부추. 어떤다요, 대마지 다 뒤값수. 라라시는 가르치도스. 다 가르 가르 샤브도 다 간탑지르고 두가. 라라시는 로무 줄로스. 다 레몬도 범차와 다. 다네 벌치 더블레노 다. 다네 나 동주 스미니 수주. 동 다테소 라소바타 롬모 모보 줄레스 라라시나 곰주 라라시나 곰세오 라라시나 곰보르 다테소 나 마무게타네 샤브게 농세인다 체추 라라시나 쇼타부스타 쇼타브지 다티 쇼옹우디
1: 아
0: 다티캅 데드네 우르게 다테든 거 데 마세바 다 샤브르노 조차르 담만다 페나 단데 주게 체추데소 제 다다 보이고 라무노 체추데소 유데바 비오게 제비노라 모보지 체추데소 유데바데노 페나 라라시는 춤을 등가르치도스 라라시는 땀초 쥐가르치도스 라라시는 라드렌지 지가르치도스 라라시는 라민 정가르치도스 라라시는 초운 인가르치도스 라라시는 샤지 로르촘치도스 라라시는 자치지 인가르치도스 오다 뜨게 레바그 중공데 뜨게 샤브르그 체추 다다 몸보치 유데바 뜨르신도 다 뜨게 라차나 오도 뜨게 체추인도 몸보치 다다 레바도 레와 오데바 뜨게 체추 좋아 마냐 바 뜨르 몸본도 다 딘 트여드네 다단가 저 영방다 옌다지 가르셔 줬으나 로보페만 주네 카톤은 간다지 제톱도 세두 지비 체우라나 나마 토스 지비 체우세두 존 지비 로 충충 키던데 보사데츠 란 나마 다 팅가데 다다 돈지 가데리 요 말에 야 그나마데 토 가르타 조동서도 가르타 요 봐도 와 다 가르타 나데 요 봐데네 조동아 쉔지 제바다 쉔그 쉔우 단 타블레데스 제부 조산스 제부 다 조아 다 감삼삼 산 지보 매버데 다 지보 오늘 그 치다 다 조다 갈라도 데르고 조아 상위 치도 마 다 데드니 다 마다 조 건주 요데 마제 마다 승계다 승계 참주 요데 봐 나부 나토스 다 나부세 두카데도 다 봄보데 좀 뭐보지 나부스 다다 당가랑 주치 가르서 그러세나 그가 종로거든 그리고 라동 원데 데니 티노 조 그가 종로거든 나부 봄보데 주 나토스 dungju lan dungju tin nga de nga ma ta ta nga dungju nga de
1: ah lesa
0: chambo che ba to sta de bong ge gan chang le pe de wa chambo
1: ah
0: o ta da u de ba ten de ren do jabo ni bi zu mon zema ku jabo ni ba da jabo jabo ga wa che bi ku zu mon zema mon bo ji jabo twin ha jin ha twin da te ne byo sa ta course de ja course de ba bo mon zema yong dong xiong da jie sun yin sun kou ten xie gong du dong su bo mon zema de zu yong dong xuan xuan da
1: 他的选个做的嘞，送人送人看的也懂也懂也，这说口舌头，等等就口舌头，等比高呢，刚做东西，他他他，日本弄了，我这里了，东这里，我这里了，东这里说的，他第一个要解决要被动的，我等查了这些呢，他们给俺就算了，我当，就讲早晚提了的，等他进来的，就他送上这样说。那是，那啊，日本，日本生意的，选生意的姐，你朋友去吃过完了呀，嗯，这我肯定是有着。
0: 他对他的等待的，别那他的兄长，他当个就，他的比过他的工作人员可些去学嘞，别那他的东北县那个那他弄了，他当个工作，拉拉这个熊，熊子有这个，对当他的拉拉些个阿东，拉拉这个他的帮起来了，拉拉这个他的熊着了这个，水泥土吧，他的拉拉些个阿东啊，阿东水泥，他的得做他得有这个大段。
1: 他那想他那了，他那拉拉些个，他那宣传部拉拉些全部顶杆子都是，他的顶杆子做毛不起，他那他们叫个举杆，拉这个举杆，他这就个起就毛不起，他的日本弄路的，对吧？他那就认得。啊，那是。他这印度的这起就的你爬出来，那么个多，那把多，他那宣传部搞说，那么多东，东，什么可东，那东东，他说带着他宣传部搞说，没这个他那东。
0: 现在给他那种茶碗的，我去修，我去修，等他来的。人家从嘛等他来嘛的。他这边告诉，他那他孙女的白切为，白拉烟的孙女头。他拉烟的阿妈头。等他走，他不给去，搞钱的我对不住。他不没搞钱的了，拉烟的阿达拉烟的阿表阿妈东西，我带头，我从这边的爬走带去。等那地告诉他到他的地弄了，抢钱抢些话地弄了，他阿东去的。
1: 啊，水泥水泥的，哦，等你得做得动，阿妈头就啥的，但某某些阿妈的哈，那边个嘛，拉了头的，等下搞得住阿妈头就的，阿妈搞不赢的吧？啊，我等他领导，我得做他那这话，我得把等他领导，他大大想的，大大俺说萝卜白米地弄了，大大这不吃完了，阿妈头是吧？等地弄了，大大搞到多多兄弟，他妈是马当生给当，但这种某某强弄的我了过。
0: 我得从这话我得把的，大大大大，等他这边呢，嗯，等你，日本这种枪毙给本身等他了，把工给个拉皮皮，嗯，我等你阿妈搞不工，他听阿妈搞不得从，我们日本我都给，没干吧，娘娘亲个拉皮家，那个等你个大来的，嗯，他这种把的，等你生个枪毙，我得做七七某某的队伍，干打枪，等你提出个的咔嚓他们吧，对不对？都，不管个多老弄了，三多、圆多、三龙、圆龙，我等你某某有的。
1: 但日本个女把店，对，等待某某有的，他有垃圾堆积，他有垃圾堆了，鸡巴在哇，狗儿在哇，狗儿在哇，他那啥弄啊？东北啥弄啊？弄一桌，把这啥牛逼桌，他妈啥牛逼桌，啥都东北啥弄一桌，把这啥牛逼桌，他妈啥牛逼桌噻呢？但日本弄了某某差不多的，他得做刚刚他的那路给俺做不让给农民用农帮个去路当，你知道某某有的吧？等着几人多，我等着这些说。
0: 完了，说。穷有
1: 的那几个熊熊系列的，熊熊系列，他是当这边协助用工些，我们做这水果吧。
0: 拉手拉手。他的，他的，他的吃多的，他的，但我嘛，他熊熊个系列的做，伢他电把打脑壳多的，电把打脑壳了，他呢，他帮个帮当用农帮的帮个这个系列的做了，对壳子了，打不动我不跑了。
1: 到到某某跑用的，告诉他那嘛穷人当，他去看了嘛，他那他旁边老舅那边那人家恐怕得做嘛，天天修，别家当人呢，他说天天修，送去，他穷人看的，老板都好穷看的，穷人看的做了，帮某个他不容易就考完了，他穷人当帮某个去当人呢当，路上当，公司当，也得想住个，但是他修车修几千多的，等把的伢子到军机当，他得送脚的要修几千多的。
0: 他等到这车，得对他刚到，嗯，得搞的车多的，是呢。他小屋的搞，小屋了弄个把弄些，小屋的搞那啥呢，弄的等那这把弄些。 Tane xiongxiong xerik tang, bong xerik de gana wu na, tana la te tante wiki jyotsar tang, xiabzhu tang, dugar tang, temi ki chi chiam tang, temi jibzhindo ta mongpo chi, pena tata bongpo ki tino na, chiam tino ta la ngan chiam se, se lindo. O ta te tong, pe chiam te tong rewa chenpo wu deba, reba tong rewa chenpo wu tong, rebi chiam te tong. Tane ta nga ki ngarab se tu, nga ki ngarab se tu, tedu homa loju se tu, nga rab se tu targo, rapa sa rab, ngarab se nga ki loju, xiong rab se sumi ki loju. O tanda mongpo chi, ta tevzhen da ta bupje la loju, ta rap bupje ka, bupje, bupjar se, bupchor se rwa, o bupje ka loju. Tevzhen da tong la unxin se, asham chi unna un chana, chana buchi na chin. Te tong la, tong ka loju, o tanda mongpo, mongpo tanda ude ba tanda zeda. Te so, ta ti pecha de karin nung ku dor se na, mongpo ke ta takla nung. Tala mare ka keku se jujur, keku. Keku se de xiongxiong ke la keku se de buki rangco narmak jo na dundur se, dundur. O tiki penyeng non ku de, dundur rindo. Ta ti mazu wotana la tata ti pena nga la xeje onra dundur mumbu ole re da. Tata nga rangco mduru kolo yo de biki tani tata tinga reba se je ti nga de ta jeba, nga jeba. Ta gogor dundur re da. Ta yen ke jeba se na jezu ta dundur ke jebi nga de. yin ji ra ju ka su nga pe ju tong xe ba de kukur ta xe wing nga ri ta ta nga la xe jie wong ta mong bong ta ta ta dong ta ta pung yong ying ba ta ta di se jo ri ta ta ta kong ta ta li ngan chan jo wa yo pe ma chi ke ku ki tin nong la nga rap xiong rap te su se bo ta ma chi la gu se wa tin nong la ta pung bu ku pung yong ying ba ha jong ki ying ba la gu se wa ki pe cha jo ri tin nong la xiong tang nga tang un bo kang ling nam ju nyong kong rap xi zo si ta pe cha su pung bu lu ta ta ta tin nong la xiong ki chung rap nga ge chung da yin se de dong re bo se de bo ji re gang le de zu ge chung da re re ji zu be na dan de me yo le dang le re bo da xiang xiong gang jie zhong da yong le de wo de zu ge ra xi de ha zhong xie ji chao xi de ba wo de de de yin za du de ne jie ne bong bo da xiang xiong da bong bo ge ren ne ba ge de wa le go ni ne je bi xiao zhou de ya de de bi ge de wa wo da du ri ne xiao ge le nong ge zu ba nan xi xiao ge ka na wo na no ta na le ba nong xi wo du ri ne ta de bi zhou de zhong yo le cha dong bo da de ba de pe ta ma de ne de ne zhen ba ji ta dong ma da de ba de ju ta ma pe jian de ro ge zong gong lo ju du ri da
2: ta ngang zu mi mang bu xi ge je bi se ya de ne ji ji zhen mi le je bi le su de bi le xie si su yo ba
0: la su la su
2: ta ti ne ki ran ki je bi ne ta ti je bi ti ne ji zhen mi le su dui bei ri chung se wei le yu jie ne rin bi ne chung wei xiu xie de le ne wen jin da wen jin si ne min du ji da dang si ne min du kan zhe si yu zuo le
0: ta ti ta da ne zhong ta ge dong da ge jia min ri guo de nga zu wen ne zhong ne ta da de ba ge guo ne ta de nga tan da mo bo ji pe na ta de ba ge guo ne ti jia tu tan da le da de su ne pe na ka ju ge ten ba pe yong bi ka su re ba ta ra ba ni pa no na Jetang dite deni, jetang aranzu de garisana, tende mopoje nondo sare. Aranzu je chesegur garisuri, ye da, one da tuk rudan tunkenji yena, deni norsom mada rabata rebani. Hanja dale nina tene de jenkin mopoje nondo rosuta. Tende chene song deba te don, kate du kaju temba tarde bikasu yantel. che rebi shabro ge de che pepju na wotong ne tendu wen pa mala re ba de wa ur sene chulo ge deba ge tap che ba ina ta te kono de bi ton ne so che re go
2: o
0: je han ja ne lo dang ta jum chen dang pang da ta de ne ka so shi ke jan de le me do nyam ji ka lo deba ge tap che na ri yo ma re go deba sa ma ge ge to da are ye na shim jo se je de me re ge da re ne che gen gen kur go du de wa yo ba tan da che tan ge ta mala re ba la ra ba yo ba te ton tane pacho de ngabung ta jam jam ni da raban cham ge de raban yo ba de so ne wa ma de che si ji ma ro go de ra ba or go yan ja ma la de be ge ra bi du ndan da chi so de to ba de ne ge ne so de da di char du tane ma la be nam tar no la ma do la de don de ge re ne so je no tong to ma do ta de chi su nga ro to ten de ma je ma la be nam tar de ya ma la de ba ko sha na lo sum ja le la rim bi ka so tane nga ro to tong yong ka her ka ru bi jin ji ge de le ma re de yin du de la de de Jomblo yang simjuk itu esok baru jem batang dari. Tadi simjuk bi kejar go.
2: Kau
0: cuchulu temuk thone susu kari ina teri. Tadi Hindu ti ganthan ala kari seorang malah ribik loju ngomal ta ta ta ta itu semua jembar jibja wena simjuk wena yang. tene rabi shabzhu tong ma rabi balan dewa da sam sab chayi ma song.
2: Haa.
0: Tongwa ma song, tan jayi ma song. Kanyi ngan cham tong la tata di kab she bi kab su, kona bal tati cha la nga rong ke te shum jo che bi kab su, tene mala rabi raba so to bi ke tene ne son tong ma song su.
2: Haa.

0: 다쇼코 총단콘의 고티 자차티
1: 나소 베니마로
0: 고자치 카춘코도 추미라 제세이
1: 빨라
0: 빨라 Mekhi hachon rata. Aka rete che moma re. Tasan.
1: Naso, peñi malo.

0: 아르 무슬로 쳬르 빠이나 라산조디 나조 마즈네 고도 녜빠마 콘달라 소텐 콘네 소바시
1: 야 나요 토쳬이 아 본다
2: 아
1: 메다 코절 파트 라소